동생이란 놈이 나오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내가 집에 없으면 내 집을 종종 찾아다니는 것이 꿈이란 말이오. 그러나 그 놈은 어두운 밤중이라도 노랑내가 심이 나고 내 몸에 사는 꽃은 내가